0: 채널.
1: 아라라! 메시! 야야 백짬! 이것도 야야 백짬!
0: 메시 니콜라.
2: 메시 니콜라.
1: 메시 니콜라.
2: 그게 봐, 지금 믿어도 돼.
1: bon.
3: écoute, écoute,
4: listen,
3: écoute,
4: écoute.
3: Radio Arc-en-Ciel dans l'Est, 105.2, 93.6.